BFB's Korea Radio 수내는 사라 가리크럼 아이디 하미 처음 수로다 요 섬에이 고들리고 도수로 간다마 섬에이 방수바지라 운티스 미넷가 이거 섬 라비시 가리 아우너스 페리핀에 앞가미 이벤 사르코 바레마 기 잔가리 라키 알롱 타비고 마자마 요지 티트왓 나피리스 커뮤니티 이벤 다세 파티콜라 이벤에 아부 잔가리 사기 이거 섬 17th October 마 호나가리 이거 섬 플레이시 시빅 센터 호나가리 이거 섬 티트왓 마 듀스 이거 섬에 3 바지 데키 빌키 사리 가르바 섬마라 이거 섬 limited seats are sa is anusar abhishek kuni query samne tapale deu bahadur gurung wa advisor wa lai samparka garna saknu hune cha ra karyakram ma radi garnu sab pani phiri pani hami arko euta mito geet rakhne palai sakeko cha geet sangeetar ko sath ma pani aile tapale bharpur manoranjan lirahnu bhayeko cha ra yo mito geet chai aile ko lagi baf sujan chapagai re sigari vidya tiwari ko awaz ma